이 대마 우방아 이소강이 또 이동아 빌려와서 왔음 미중아 두사가차 흘르고 다우신니꾸 디구 날약꾸 두인나 두사가차 흘르고 담아와 이내와 하티카나 기나 두인나무 두사가차 흘르고 빌려와서 왔음 미중아 이케정나 하 흘르고로 암마로 두기시발러나 두기시발러 두차 흘르고 담아꾸는